끊임없는 다툼 끝이 없는 한숨 늘어지는 아픔 신경은 날카롭고 하는 말은 비수 이 모든 일의 실증 어두운 방 안을 비집고 들어갔던 날 그 누구 한 명쯤은 나를 돌아봤을까 힘겹게 겨우 하루 보냈었던 오늘 난 몇 번 웃었나 그게 과연 진심이었을까

끊임없는 다툼 끝이 없는 한숨 늘어지는 아픔 신경은 날카롭고 하는 말은 비수 이 모든 일의 실증 어두운 방 안을 비집고 들어갔던 날 그 누구 한 명쯤은 나를 돌아봤을까 힘겹게 겨우 하루 보냈었던 오늘 난 몇 번 웃었나 그게 과연 진심이었을까

속에 땅 자기 꿋꿋이 자라 온도처럼 샜다. 아무리 힘든 일이 와도 그게 설령 견디기 힘든 일이라도 자신을 믿어 그리고 일어나 자신을 봐봐 어느새 큰